0: 바르고디
1: 매도고디
0: 아로리나
2: 지리히나
0: 마드베카
1: 수호보가
0: 나들은 뜨듬다나 오래따라 가나 쪽둘레 짜나 댁벨기 가나 다다다다다다다다 오누라다
1: 보가하다
0: 오누라다
1: 보가하다
0: 절에 불레자 절에 불레자 절에 불레자 절